0: listen to Arirang Radio.
1: We have prizes to give away on our show for anyone who wants them. 3-month premium memberships to talktomeinkorean.com, TTMIK. If you want that, all we need is your email address via KakaoTalk, where our username is DailyK, all one word, no hashtag. For our Korean listeners, 만약에 영어 청취적 키우고 싶다면 귀가 트이는 영어 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KakaoTalk을 통해서 선물, 귀티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DailyK 영어로 검색하면 나와요. D-A-I-L-Y-K. Two more tracks as we squeeze in more music on the weekend editions. It's Field Dog with Bank Two Brothers, 5678, and then 1% with You Have No Idea How Much I Like You,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보면 그때 우린 참 투명했지. 아무 색도 칠하지 않아서 눈부진 백색 도화지에 우리들을 그렸지. 그 뒤에 커져가는 상처는 몰랐을지도.

할먹네 우영파티 자파리. 할먹네 우영파티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먹네 우영파티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티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